이에 상단아 그리 울지 말고 나 시다그니 밥 있으면 밥 좀 해주라. 춘향무 개뜻했다. 아이고 이 향단아 내 정신머리 좀 봐라. 누구 전에 도련님 보면 팥밥 되게 좋아하시니라. 얼른 들어가서 팥밥 짓고 찬수 걸게 장만해서 수위 오르도록 해라. 오, 참 그 촛불이 급하구나. 의사 또 개뜻했다 이 말 듣고 장모 그 밥을 내란 소리는 춘삼을 꽃 본듯이 반갑네만은 촛불은 또 어디다 들란가.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를 소전 그리워했더니 자네 그 찰난 얼굴 좀 뜯어봐야겠네. 아 이 사람아 내 복은 날 보소. 그 얼굴이 그것지 뭐 지가 뜯어먹겠네.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자네는 대장부라 속이는 너무 요로지만은 나는 밤낮 주야로 기다리고 말했을게 차례 얼굴도 꼭 봐야 쓰겠네. 아, 이 사람이 내일 붉은 날 바람께 그랬었네. 향단이 촛불을 내려놓으니 춘향 모친이 촛불을 들고 사이 얼굴을 불구로 바라보더니 열려 춘향 대방 꼴 좀 보소!

치송하는 중어 웃노라 척교거리 너는 뒤를 이별하고 악루성 어기서 울고 뜻밖의 두견이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 니 안부리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